0: Singanamso, Nianjip Dimbe, Sunshe Katita, Sembe Jelia, Tirinki, Ansu, Miri, Yangyan Sibi, Rizeli Senti, Jutsa So, Shamla, Lingan Nemutu, Chijili Sen, Sembanam, Senjana So.
1: Mikarizna, Lubjong Kalechila, Lego Tsuguyang Kalechisir, Yankari, Tsuaka Situwe, Mizia, Ningu Meji, Miyutile, Chomindus, Sawashi.
2: Kiji Ningi Gisela, Kersungeli Mejang, Gamarinang, Luburu, Cha Shunga, Kotuji.
1: Kira Lushikina, Shubi Gabriel, Kiranki Gisige, Kiranki Subuji Seki, Gatta Gatta Shibusan Gunushu, Sugu Gishi.
2: 계란기 포위 톡세라 하오미 숨네 응아파네미 이나양 계란의 셀라갸 체취 살지 포아디 디공리 덥가시기 체로
1: 계란기 소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시시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우유
2: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겨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지우유
1: 제사 언수 지시 주제 정리 기초소탄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믿고래
2: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 배 기직만 제지 계란 가주 옆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난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유나 제니 처지 이는 양 복등은 줄 용화지 봐라 능고 능고
1: 키미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니디에 Chopu Yubi Wanki, Miyu Diliya, Zuechu, Zitong Nawe Wanki, Miyu Diliya, Digi Dian, Wanzo Sumpo Nebe Wanki, Miyu Diliya, Tuen Ninki Chu.

0: lakling ki chumze ti geji ce shir jigur yong war gundi huda dong xin yu. Talo ne sun, rangge ki geji cendin jen ki chikzu ta geji longle oyun lankan ta nyam tu geji ce shi ka nyegil hak zam sui bata. Se su lo zi ta mi yip chui mi cheng shi cuo so geji ce shi chui shi sar tu dun bi. Kwa li jibu tun le zi ta tang kwa zi ta. Debyo ngang xia zhui tukyu ta, sar ta tun le cendian tang kurim debyo ngang kong pi zhong war cendian ki di gyur che yu. Zui gyun su zhun ki zhe ta shi bu qi ge tu zangwa cu bu ne, tun le kyu cu nyam tu qi ge tu gyu be par ta. Tine sar ta tun le ki ce shi di ne tun le cha cho yong qir dun le che dun qi be par. Zhong kui ki le ki tabla mang bur di ne qi ge ki tun le zhe ta tang kwa zhu zhe ta ki guba ca tam tu dong xin yu. 从吞部部长起列入张力给明儿怎么连边就叛论着国的话他国立士兵用从了镇子忙不拆新月中国七九用从起高瓦唐土浪地电脱讲出前年国立士兵边就叛论他所来这他唐扩出这他电不用玩电气人心军队啊暖心月季送月不是 中国球技球卡塔尼姆托文字机团他中国的三队切的不是尼姆勒基作的罗居苏巴国族年他的给亚团给维东巴尔维对了尼姆托对不他国的士兵罗教给团结让他的起留萨巴尼姆托尊心月年前主席习近平给加卡迪里萨巴不是给科普基普提别建宗听绝给巴尔修不他松懈给钱亚难的 보슬냠레람스키 장제니슈也是波斯尼姆勒蓝水军前面把皮革糖都起松了给到给别把位孙叔前不温馨听个怎么领托起书跟七书点别三他冲着他皮革中心被给科给尼姆勒来的所求约波斯尼姆勒科给古车别建宗听脚别别推进糖不从头托主席习近平给人促让他糖给到尼姆用 从这又多少个节气他念松节气不是人们来了所以给张家你说一批给巨人应对难月明儿秋江人路谈自望切不是给出我前途出了他充满人路谈给及这个人的得地婆婆西的车一谈批给给车一定价给车一主共给车一节帕罗瓦来切个面 主席习近平给波斯给科给罗丁格明啊罗丘给杨塔被抽出来的三对批给了关帝东天东林堡西奇古巴塔西的电力了松江七天东林堡西奇古巴西北街西日今日了关帝东天东林堡西奇古巴可了西部居共其他格局他推过仓土东天给东林堡西奇古巴西索年 给及这个人体为熊产他陆屯去穿梭配给主角了你这个老单这呢明显给两万集团错不对角了滚地东鬼别那些难约不是怎么了落家的车门用为更多更有了状态可了是比如落家促进人心去国内配给穿的怎么了你们今天脱去了玩滚地东为各自归属所求了
1: 怎么连电力用完他养土中华的气候呢不是给科技你把土路给人归往前登进去不他给其国立士兵老教给科普了团结前的给其来团车头给前天不他电力给尊节给女不对呢明是给土梦给得着切入东国不是给科技古车别建宗听脚给别推人一边冲突的书格主席习近平给国立士兵老教给科技充满人路给他着
0: 全部是真的俺们这个错给王炸谈女伴松江谈充满这些格局谈偏这切入动物给表现呢给科普卡张扬安给这类推南书把跟松起过怎么从头增做给格局卡出母体杨太勇格了滚地动物谈是跟七岁七岁给科普托谈所在吞了松江七八谈七八中国了却被这些三不说话吹西不胡大气归了三边我看三把年龄谈偏给动物给表现呢可是比如何处年龄了滚地动物不谈 계지 문제 지시 교수 단 투구 창도 단내 배계 조심비 계급기 투첩 전신 단 계제 쇼와 체로 동구시 내수나 옆시 소수 계급 카키 구치비 중국 보스링엠레기 남수 배계 단 돕치 동치 표외 레기 계진러 낙주 나와타 초카키 보스르킹인도 타이콘 체디 디웨 창샤 뚱케기 계지 지람체 교로 군디 단내 딘자 타르케기 네만 점린식 중국 시송 협시 보스 침부 체지 침부 조바타 배계 침부 용화 치바 니바 동우주 냠레기 먼시 덴토 동구 보스 침부 냠레기 제다르 체네 사타 촘자 딘바타 콜레시빌 호조 단지 외 레체 돈비 체디 소체 사르드 단 수균 튜레 심부라 사르타 튜레 피게 중교 튜레 꾸지제 체고베 티 주시 시진핑키 미탑 징누기 중교 사르비기 군편 추고타 총튜 마조 뜻디진키 추고 정진 튜레 냠레기 추고 징누 수준 냠레기 추고 전제 신대부 소경키 추고제 되나네 보세르기 급진부 냠레 뷰세 토웨 비게르 군디 동치 듄규기 카초 세드나유 무조 제답 제제레 중국 고위 뚱케 당 냠레 니키 닝도 타이콘 체네 보스르 첨부 피게 첨부 용교로 군디 동외 차주 대봉원 유 장전 이슈 기도 냠용 집에 그림나 튠지 냠레 니 톤드 파숨토 보스르 차샤 피게 동외 돕슈기 중콩 시 상로로 중국 보스르 주식의 급기 갱쿤네 보스르기 급기 구치비 진좀 팅 줄고바 존니르 체규인베 중국 초기 초카 당냠토 문진 직튠탄 중국 사르드 체디 보스르 냠레기 쪽된 로주 숨바 고수네 타르게 야튠기 고동 바르웨 뒤럼 냠토 되바타 콜레시비르 호조기 튠지 장타르키 류사바 냠토 좀교인 이찰 냠지케 소기 탐구진 곡주 지칭기 칭이조 켄초기 촉진 팅줍든바 몽괴게 컵기 게사 울음바토조 조지와시 존드진 중크 탐구진 곡주기 총제 직류토 짐든치비 중크 짐크티니 통다 파숨토 촉자토고르스 치슈토비 짐크키 체식시 링진 FGK 사호리스쿠이키 신뢰 뿐진네 이시아 위메기 급기 쿠류 개왕파르키 콘츠 네튠키르네 중쿠이 지다르체디 체스네 미치틴치브네 정주체네 체스 메브차베 파르키 락린 딘치 추십치그유 냠제게 초기 총지 쉬엄바타 냠제게 초기 탐구진 곡주지친기 총이 초이 라다 총이 포아디 중국 군경 훈련기 주경 락린 체부티 콜레시비 탐구진 곡주티 제시 진초베 비춘 뒤여지 송유시 탐구진니 미시러 투몽토 체비 콜레시비 정신기 뉴주 전론식시 냠제게 초기 정신의 원바 콜레시비 사차 갸차 십주점 최신 민자외 냠신토 치니 민보르 체크점러 슈긴티부규 로달 사차 냠신타 탐구진 天君节 긴키 수비 콜레시비 벤조르 경쿤 아고 통추로 개돈 뚱길의 계획 사콘리 계와타 미접리 계획 전례 정신키 간내티 계급 칸키 주경키 로조타 누바 추감 지신유 중국 주경키 총재 하장 서무토바디 콜레시비 응원라 사장 얌신 도교세 망토 치미바타 탐구 지인 단체단 지인 도교세 니가 균퇴가 용토 침바 낙제 킵제 탄 낙제 속제 니가 로십주 뒤마 판륜제 균형제 조네 냠제게 초기 지루니동 캠이 숨줄로 립거 사정 냠신 도교세 망토 민주외 미제 원교로 용와 군디동치 각제 리기 표규 뒤러 책을 학점신 시어노 체계키 칭숨 곡송 낙제 말라 족준러 균퇴안 군디당원네 목요르 낙수 자수타 지교르 자신 각동 송경타 라수소 존의 뉴주 도구 모투 튼토도 교회 파타 양계 용기 치고 치주 찰구 림바제리신 튼교 제바 제기 파 중국 통도 파숨토 뉴주 종교 라수티 계급 피계기 큰효나 주네 79년 주파 튼교 토바 제디 치주 민네 미접네 미접할 균투 비텁 제비 탈스신 치구르키 피초 저외 정신기 권네 균도 토바 총유 중국 총재 초는 정의 기수 비위 주경 체비 응규 정부 팀이 콜레시비 탐구진 주경 초 치자치 시규 직행 전제 사르드기 치주 라린러 균신 구수 내유 今年就看出一个促进听绝对别中国政府托中国起来给新旧三百千别出送团在给给个忙不透明银行雇员团在提让问给几次得不动引起出独特不谈军政处切处出略界松阳切记特别昂年张苏坦集中托别托他们松共起满年农田昂冲突东突不马斯最新孙在看切切托着托托
1: 给今拿来新旧的那个日记开展去团在提天刚塔且天刚四块土具别对人了大大也不整个月初送团在冲冲体内中国参赛且聚集对日行事因为罗些人明明能住普地塔松嘎的讲座的十三年期其国军共欺骗着七路东岸内特别能西了随共其为经文是
0: 迪苏塔，女主拉苏拉在军前面把车给冲回拍，现在三对天，七国军共去这趟西部了，顶十年之前呢，女的俺七国军共去满年托他，从这三点托东高位，用客机刚爱十年，过了西部通过进军共了，扎苏托别拉在去特朗西来给培育。 女主宋江谈，边角偏激，其他团员用啊切割呢。结合开启切据贴，推门托车别，干内气味巨细腻眼。中国通的派出所，结果切据切据贴，盲错了偏不托别偏激车下多子呢。其他开启盲错那，究竟了打开呢？天南树看他偏不托偏派，更多穿越。可不起其他去巴黎托、洛东塔、巴黎沃。
1: 地主巴黎去派出所所编制级别人数齐聚七单体，目前执行干级干部别三千女主给骗这趟，编角给骗这一个都不穿越。马路苏七单体新这趟中路免个锁，肯定团内也是给不到批给钱呢。行政忙错了，军队特别女主给多跑点不送都不穿越。
0: 中国起居来临了，听俺起居前呢，别给吕东起归西边，革命去稳进了高多土内。女主宋江她忙出连锁的晚年，年内年去用途不咋就签约。她在中国起居年用，过了西部的公园开新月。某日她那夜，埃弗里克江多去接日人不走准了，滚地东角绕人七八年，一下外面给客谈年多，谈过见广州年内。
1: 电内准备他，老子所讲级别怕他，杨威下的去其他四块土，为数之贵，新来给那不啥不出席级别怕。中国通的派出所，推门出门谈，推门组织，俺们都拢就接给东西，他看钱呢。各个预备给客了，俺们用俺们就谈个表姐的，给其批给中心别给客给推门托，讲到批给动物，归属全部内月。 上海人们来争做做呢，罗尼说这样的口味罗西吃，罗尼说这样的人，上海人们来争做体呢，怎么托我看干起学他，明白了盲学，别给给明文别读书，且学这个，再看人们来争做啥吧，人心操弄穿越，看到一个看起七十岁那么老他，别给给做了，人类随军节免着养，开把的车通的派出所土，推门进文字，几度这一坨不他，人们来车偏村一起十多钱呢，随手钱不谈，一万抽手钱不管月。 哈萨斯坦，我来查巴克，这个总结吧，写了去。第六，上海人们来争做给比斯克乌措托，主席习近平去批改给重建开七学堂，再七学给三百个诺了，人们来给人们用开七学建给一套呢。上海人们来争做给罗尼说这样的人去批准了，确定难月。 批改给重建塔，人谈去多些，老人去特朗普去送给他呢。上海人们来争做，改革案批改周围，南内电器三段顶上南月，老百姓偏村一起谈。一篇展览出门，西边那么了建筑，推门批改团结这个上海人人多呢。同的派出所，上海人们来争做，军前面把批改谈多起周围，西镇是开前形式。 南街头美术馆，开店头没浪吧？却松柏门面把街给阳台边、阳台给冷不来。上海阳台争做给，最近去南街头美术馆，开店头没浪吧？三块阳台给冷不啥不行对贴。过了西边九江塘。
0: Gurjuki Kachola, Niti Chibi, Dubshu Kitchen Sikdu, Rimsin Gursin Yuji, Juyubashi. Siliki, Shanghai Yamlezanzuki Butsi Tiwetoe Pigel, Gundi Dongwe Gazani, Chepsiki Tumun Zinti, Mujub Yamleki Chumjesu, Gunchemi Bar Guruwa.

chapsho chapsho dakshar su chapsho ne chen pe me xie ye ji chung na tu zi muk jin ding zha de chapsho ne go lin sum ge zhi xi chapsho long xiao long xiao min chung su long xiao zhe zhe zha wei cha ga ji ngü ne lak sam wo me ge chu tie long xiao lu yu chu yu ren mu tie long xiao pu xiao pu xiao che ba re pu xiao 양초 유이 멘제티 푸쇼 유추 경주 당장티 푸쇼 니즈 뻥지 제도디 푸쇼 식쇼 식쇼 데모자 식쇼 싱기 남라 총저티 식쇼 계절 예비 시합지 타 식쇼 와도 총주 오산남 식쇼 겹쇼 겹쇼 도저리 겹쇼 숨바뿐기 족세니 겹쇼 부기 젠뷰 예람디르 겹쇼 기진 담배 충내들이 겹쇼 기기 소소 댄제자 직쇼 샤르키 부물루디네 직쇼 누기 비힘 처분네 직쇼 장키 부기의 점전네 직쇼 생남소 샴리아 안나수년부 부기의 강덕기 쇼주시베 루시엔님부디 세나도

0: 新南村下面两个那组母体写么说瀑布准备单位合理增长写别路线年不低几个三难度写的写字你七点多接他七米次人突破间内占不堂新当年日系干么三天内占不行日度写字多对接天界里年终学习呢亲女增长拉日拉一行南聚心间西端北极球也论张杯穿过密地错
1: 进度与国本地一万处对南州滩能处日龙天排土融入不坦烟州年面南也行有六国家店喷作对中哈日基北行哈日在哈日基日头在日坑日本日在四天在松总北哈日基北行看不是诺尔基秋久娘亚西上进西基秋久张杆张不腻 공기 초규 디위 페라숨 시나군베 초숨 흐리기 나무 나무 차디 나람지 아일 타당 장시의 유니 나오 부일 메르세 고주숨 너슈 마냠 균진 흐리기 흐리지 흐리기 초탄 치우 종규 지링 망서티 제숨 좀베 흐리 기베 신캄시

0: mi ka ri sna lob chong ka le chi la le ga chu gyu yang ka le chi sir yang ka ri so ka si chi we mi zi ya ni gu me jin mi yu ti le chu mi du se so shi
1: ke ji ning ge ji se la ke sum ge le me yang ka ma ri ji nang lu bu ro cha sheng a ko du ji gi yu
0: ke ra lu shi xi na shu bi ge le ke ran ki ki si ge ke ran ki su bu ji se ki ga che ga tan shi ju san ge nu shu se gu ge shi
1: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네 응아파네미 이나양 계란에 제라 약체 추설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시기 치로
0: 계란기 소분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나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우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약교르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지기유
0: 제사 먼저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별전 제비는 야고 믿고 걸래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 된게 계직만 되지 계란 가주

0: 랩도 뉴바르지라 기라 심규팀이 믹주야 원미도 쇼로와 지니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믹비유나 제닉 체시 이는 양 북등은 교로 용화 지바라 능구 능구
1: 김의 유배 왕키 미유디리아 퇴닌디에 초부 유배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나외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에 먼저 심포 내변 왕키 미유디리아 퇴닌기초
2: 년부 윤팅낭유 자두 APP 云听囊里中央龙池年轻机构里空机年轻堂龙池里前里车卡里其他人给康先对不提有趣坑中拉先求不堂特同也用以龙池池囊卡给孙九堂接令人脸瑞阳瑞子所及里前自称芒果其他人接对的先求阿江江 APP 听囊俺做中央龙池年轻机构里空机推给里前样先求 kesi yuntin yune ngan chu pyoge le zen sen de na ngwe le ya kiran ki la to khaba ram lang kor long le ring nu do che so khang rung to yuntin app poli nang go tan yuntin xie be ge yi ki ta zen ni yun ni jin ba yi yuntin tan ting ni nian be ting ti yin yuntin app poli nang chu ji tie xian yu nang ge yi to ne zang yu guang bo xie chi ne cui xin nang de ji nian bu yuntin nang yu ngan chu yuntin nang jie yong
3: Namo ge tun chin, pe ge ge lam ne nian zhun xiu. Tanda lin ye ne san xin ba ni, Zhongyang Mi Ma Guan Jiao Long Qin Li Gong ge pe ge qin lam yi.

0: 미지야이닝고메진미유디레초민두세스워시키기닝기지세라그숨결레메양까마리리낭류부로차승아코튼지기유키라류식싱아쇼비급레키랑기기세게키랑기수부지세키갸짜갸타슈주삼규누슈스구기시키랑기포위톡세라하오미숨네앙아파레메이나양키라네셀라갸체추사르지 포아티 티콩리 덥가시기 치루도
1: 키랑기 소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우유
0: 키라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겨로 지지 키랑기 소부 가래 침부기우유
1: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추소탄 님도 배전 체비에는 야구 민도관리
0: 미유통 초안이 튜니 되버지 거기딘데 기직만 세지 계란 가주 렙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유나 레니 체시 이는양 북등문교로 용화지 봐라 능구 능구
1: 김비유비 왕키 미유디리야 튜닌데 초부유비 왕키 미유디리야 즈외초 지통나외 왕키 미유디리야 디기디엔 먼저 선보내는 왕키 미유디리야 퇴닝기초
2: 좀기 딩캉 이기 제네
3: 디니투야미마 군접룽티네곰 베게티남기 좀비인가 제리체인

AI 최민연주 투럽사변 고차 헨게 군캄상 나니 미터진느기 년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준 슈별레 첸생도르가스 생켄 헨게 고캄상 샴러 직튠 속배 도시 템벌주 경규 렁부사바 베베규 지베 치디리 첸슈기 니찰 낭소 알라샨 토살락제 튜레 사비 쿠기 추왕 외빈 토마티 동규 켄게디랑아 샤바타 알라샨 청기 티신 티포 제규 소레 체유 공실라 낭소 공동의카 호호 호티 예랑 외칸키 시첸 토네 고치 치동아디히 추왕 외빈키 이든제 유브시 시토 중월시나 타팅키 추왕 외빈키 레고 튕규 체바티 토네 알라시엔 총기기 추 퉁공 총의 젠타 추왕 규노 젠피주티 세계 정신기 사드 문주 총리 추러 디네 왕제 띵기타 추러 디네 이듄제바 추러 디네 멍외 도지치바 제기 피게기 문주 뒤디 총기티 추 퉁공기 린타 문주 용치 터람 사바드바 춘유 알라시엔 총기니 나서기 추 하장 군비 서군시 임바타 계급사치의 갸균지링을 주치니 수자 뜬토 템바치라 철주뇽와타 랑발 굴채치와 주 퉁공키 렁충 차기 셈바제유 정계용키 지링을 주시 사워 추주채 미 갸방 주시 나게 굽주코니레 마심바타 상월기 추주채 미 갸방 주시 니동 추갸 레 마심비 계용키 찬용 추제레 하장 마워유바타 추군바티 알라신 정계기 벤절타 지조 피게르 춘진 소웨 간에 종 주유 알라샨 총기 추딘 주키 지유 긴쿠웨 니웨 로셰지 추 퉁공 군베 퉁웨 타 리시 카키 추 퉁공키 괴쿠 니시 치루 조웨 간에 듄투 알라샨 총기 키 시주키 고급 텅진 체네 추와 묘촌 귤취 체규티 머취 버규키 중캄 송둔타 뷰체 토웨 피게기 터취 튕규 치비 각제 텅진 체식 체면 남바남망키 추완여 총러 구디 후타 당와타 사르뚜기 치덕라 디니 추 퉁공 구디 치비 간에 신니 종용키 원래 퉁동키 추완여 총 귀남진 토규와 체바타 머취 규구 토 신친타 랑동 종래 개외 추완여 총태 체계 용어 체면 시주기 리체티 피게기 편제 무수 두어 체토 추군 배서구토 총라진기 추 퉁공 구지 치배 두주기 렁부사바시 추십 체유지 주도 추군 배 각제 내둔 티시치 알라시엔 총기기 렁루 무엘라 라다 체규 타이동 체디 시주타 렁루 마라 퇴구 창도 동기티 추 왕차 묘총 두주르 구디 동외 렌케 안 당부지니 투림니 퇴절 구디 당디 알라시엔 총기기 추왕 두냐 묘총 토담 체더타 알라시엔 총기기 추왕 두냐 묘총 라달 주시 심주 체내 뿐디 추왕차 띵기타 추볼 두냐 묘총 켜쿠 묘총 규심 링콘 람수 퇴규 따동서기 랑차 세부 쥐니 렁루기 신차 석유 니동 갸미 니수자 송류 다중니발 알라시엔 총기타 중구 추왕차 묘총 강왈 터주 냥내 체부타 개용기 지둘기 추 왕차 묘총 만화의 디니 총기 신비 록두 묘총 총진 준비타 차도 묘총 터람샤동 체미 소레 키레타 신뢰 추진 소리 카기 추주 치보 초니 총지 묘총 레둔 배워타 추 퉁공기 린탕 원교 터람 균체 미발 야칠 당유 티타 첩지 알라신 총기기 묘총 규심 천빈토 동치 용자타 카세나 콜규 치단 뒤니 去往前要从日出塔西西永者顶界透过念书所期与人超永年千点图当我塔要从马切狂当界期间也不起别冷路拉达前年归国塔顶住超年年民推着起不塔要从起个小时我也不起别冷路拉达前年超卡塔推着前的去往前要从了归地动我要从出击德国不也不区别冷路拉达前面起来给清达出规矩才有跟送前面与人是不妥当切土的梦有穷语阿拉神冲击给可多鸟从其当撒对前面南方去听过规矩给那么对于作孽的切的心情他
让中中的改为去往着苗村起的吹息扩大前行。年段下面你是怎个路？市场心情改善着他，那不中玩三空来改为去往着苗村天意前面。苗村东北米加班出息，提起东加藤解决什么他？没出丢鬼给心情他，让中中的改为去往着苗村去才给温度重新。能说让中中去三空来改为去天宫古迹历史东位，那么三不对面没出丢鬼图，天就偏见了，虽然白白变成扩张前缘。没出丢鬼去说来领鬼图，出面当完他。起来去，这个文出连不说去，我先白白难断了命呢。阿拉先重开去，你当见面你是这送罗连送，将用给我了，出完去推动鸟从贴边当完他。从这冷水街的去天宫古镇前边，起来去去今年年面踏水前雨，明年拍人子，前了去鸟从面加班出席，提起当初给我住他，成军出前不提，起来加他就明年了跳不他。出闸北起来给长波将永年忙水应不是，因为罗县人阿拉先从街去去王家鸟从古居乐军队归地当了军，从街用去。去天宫古迹去猎取它，脱单去猎取，去天宫城中去古树街万山徒步切入清不它，古迹去偏镇军队切入清猎，边角它制作北山徒步偏街，主要代表旅店徒步。阿拉先从街出团，去给局长巡吧，张永明去。去往着古迹去边呢，郭振南随了给我当完它，偏街给明文别多数偏玩千余级军队。空气阿拉先从街去去往这电梯塔昨年苗从门外土地街去这塔西部冷路母腿推不仓的动物塔查到苗从来地去快去历史动物去往这苗从去那么亚切动物新来塔所来去出征穷去明文别都属母腿莫顿去吧去天宫三空塔历史来给外国真女不云切没把切入东我界前面去天宫仓门皮具扛力托不切的阿拉神重叠去中看点价送于电波组不塔没出丢鬼去中看送给塔必须批给了鬼地东玩去天宫去给送电波扩端切具引起决度去明年去去日下边我查天界观看上那你没特别努力年准吧 AI 这么一既然你年准许别的前行就是个数说吧平均飘个重叠重叠中很有想了有些冷坎

0: 나 법 잡으시 뒤에 투투시
1: 콜레 디토라 미통주로 껴주 담 소화 계시게 현다 미주웨이 키라니 티웨이가 휴두초 소스 남비토니 조규타 소스 남비토니 겐쿠르바 소스 남비토니 냠주 소스 남비토니 타즈 소스 남비토니 가시 소스 남비토니 북두 문규르 체도 베붕치 케다 냠두 중국디니 저니기 남비토니 티럽제 문두 유와르치 中国南北铁路线，中国南北界的北部线。

0: 고로 통주르 숨길에 개바다 미티 숨주 레슈 버바르 용바라 니디 토비유 튜네 공비 티베 약부 용치 다루 전십 사업이 순제 토신 기윤 통라 샤메 도부 육직도 튜엔토비 순규 사라바 수이샹 당부닥 젠소비 체유 수이조 샤무 전십 협대 디네기 주린 조흥준기 안주 수이샹 당부닥 젠기 링네디 시균 침부 최다 뎁소 체바다 뎁소 체베 규림추 대케시라 뜻십 야부 체데 링네디리 디게 넘시라야 주민덕이 요제주유 주리 춘중탕 경군 용도 동안이 튠법 망도 동안당 직종인 민아라 개용수 뛴주 도배 각제 틀을리베 촘나라 직두 토 뛴토베 레든 야부 접지 산에 가기 링류 체린 직제 처리 제유 계급기 직제 지규 태주규 서니 치든 멍위 당대 주리 감수 추제 타 링류 주든 추제 강대 갑교로 체유도 주대 뛴주 도 토바다 냐르 토바 오르 토바제 제신유 롱아진기 척구 주영업의 고졸로로 랑게기 주리기 척대의 퇴기의 뉴바 균두의 체로 침받다 주리 퇴내의 균두의 진보로 청와 주리 코르교 뉴지샤주의제 톱대 주리 좀래 코주의 땅에다 코르교 지천의 대부 중대 게나도 퇴기의 땅보다 코르라 겐리 야부 톱에 치조 구역의 땡기 민비의 랑신라 카대 뉴댄주와 톱받다 중국의 또보로 땅보로 숭와다 링내 표숨 소부 용어 체유 계급주리당 의소접속주기 주장 류관신기 농아전기 척구중업의 투급수 주리당 의소접속디전기 주리기 촘라다 쿨교기 내둔 야구조토 주리툰내 부디공비라 구디후다당대 계급지 주리된자기 긴속뉴바 치로 삼미제바라 당대 벤조지조 부디공비라 퉁긴상부조르신유 지주유
1: 디글레콘의 비외네즈 지계후지习近平기 누규기 감수 주람 사바 튜모토 주니 짐주기 멍시 주고 남잔 계진 카지 라다 주바타 체스토와타 뷰세 토고니 평로 뮤스 장부 준바 주세 토표고니 北部湾 초고기 계지 고미 주고 준부 제치니 장부타 장람 겨도제 남부 마우에 냠지 긴지 뉴부타 정구진기 주세 토르동구 시 인도나유 치주초니 중국 사부 우니 춘기 계급 정부니 지교 차고 제비 张博的小主他叫做主图边米岁张博通不地平路米岁张博主呢出现交通图不是平路米岁张博主呢出现交通图不地广西一批给南板军都丁色主图他让给给路路他为了社区他呢给用起国一批给了修建给今天呢让给他阿下小流那只他他呢怎么是不怕的去牛总中央了得不得我有毛话军军不是四月九日
2: 隔空巴拿马内金边七处冲突出信息广西男女出口独吞起车至安扎车不是出信体托四川塔重庆起阿列局局塔自由局局路局不是广西柳州以兰国路拉江局不是四处处你我所提的平路米岁张伯托跟真级别七处冲突我所卡塘不用年跟真级别速行平路米岁张伯局年落秀所局不塔北部湾出口土地局塔
1: 就他国际南企出口交流不是广西南宁永州高古列空兄弟看起主人选拔张兵起我是南宁出国内国际南企出口牌给及铁东塔提醒南宁出国内清州出口牌起出头内出头起那么你们这跟真起丢回高古周围那不你了我努托就听所讲这个组织内女生有贵主线小东的那塔丁令用完给人提醒于及送不是
2: 教授点别人不理结合及批给周围他们那么开心行事积极不去写信平期平路米岁张不组织来催退通信那里组织他请归组织开心听完老师你都你搜索率到中一半积极不如及广西如都是那个努力感觉转来三遍刚经历的组织期年轻在那时况且三十多他不是投票过年平路米岁张不组织几个月年度那时
1: 초도긴진타고이춘중디자중캄제지지도뒤비계급진비초두특주레드진병원에평로뮤스장부티누규감수조람사르비지철구타계급기초두랑수짐주차회철구잔에서계급진비철구나조급시장부지키지루냠도지니돈성녀류다오개발레오조부타탈류다오개발평로뮤스장부레드소호집질질린제배팔 您在七个多十个六三十中央企就有超过他三年九天九了千岁高多了天烈宁规节气吧

chapsho chapsho dakshar chu chapsho ne chen pe me xie ye ji chung na tu ji muk jin ding ta de chapsho ne go lin sum ge zhe xi chapsho long xiao long xiao min chu chu long xiao zhe zhe zha wei cha ga ji ngui ne lak sam wo me ge chu tie long xiao lu yu chu yu ren mu tie long xiao pu xiao pu xiao che ba de pu xiao 양초 유이 멘제티 푸쇼 유추 경주 당장티 푸쇼 니즈 뻥지 제도디 푸쇼 식쇼 식쇼 데모자 식쇼 싱기 남라 총저티 식쇼 계자르기 비 샵지 타 식쇼 와드 총주 오산남 식쇼 겹쇼 겹쇼 도저리 겹쇼 숨바뿐기 족세니 겹쇼 부기 젠비 계람디르 겹쇼 기진 담배 충내 드리겹쇼 기기 소소 덴제자 직쇼 샤르키 부물루디네 직쇼 누기 베힘 처분네 직쇼 장키 부기 종전네 직쇼 생남소 샴리아 나나수냠보 부기 강답기 쇼주시베 루시엔님부디 세나도

아팔로야 김디 노브시 아무치시 김디 추야시 노리야 김라코나 김디 디기르이 파마 구즈 덴바쇼 아팔로야 김디 라주시 아무치리 김디 미추시 라주 미추 좀나 김디 시지르이 파마 구즈 덴바쇼 아팔로야 김디 저시시 아무치리 김디 디레시 저시 디레유나 김디 쇠남르이 파마 구즈 덴바쇼 생남소 리젠기 죽도 나나조 냠보 소 포부조메 당웨 망초기 루시 파마 로야 셰브디 세나도

0: 미카리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최교양 칼레치스레 양카지 소와카 시치웨 미시야 닝고 메지 미유디레 초민두스에 소워시
1: 키기 닝기 지세라 그 숨결이 메양 까마리리낭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유
0: 기라 류식싱아 쇼비급리에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기 갸짜갸타 심주산기 뉴슈 쓰고기시
1: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가 바네미 이는 양 계란의 제라 약체 취사르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시기 치료가
0: 계란기 수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우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겨지지 계란기 수부 가래 침부지우유
0: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믿고엘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데 계직만 제지 계란 가주 옆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있고 미비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복등은 줄 용화지 봐라 능구 능구지
0: 키미유비왕키미유디리야튜닝디초부유비왕키미유디리야즈웨초지통나웨왕키미유디리야디기디엔원조선보내비왕키미유디리야튜닝기초
2: 냠부윤팅낭유 자드 APP 윤팅낭내 중앙농촌 년칭 지급례 공지 년칭탕 농촌 리센 리체카레 키랑키 강센드부티 유튜 강중라센 초보탕 더더욱 예용기 농촌 칠람카키 선율탕 제링 링내 루양 루지소지 리센 제정망고 키랑내 지투다센초 아장장 APP 티낭 안주 중앙농촌 년칭 지급례 공지 표계 리센 양센초 계시 윤팅 윤내 안주 표계 리센 센드나 외래야 키랑키 라토 카바람 랑콜 롱레 링류도 체소 강중토 윤팅 APP 폴리남괴부탕 윤팅 시베 예의 기타진이 윤니 찜바이 윤팅탕 팅니 년대 팅팅인 윤팅 APP 폴리남 초지 대시행류낭 예의 토네 藏语广播写成年 최신낭的지 년부 윤팅낭유 안주 윤팅낭제용
3: 남목의 튠치 회계기 남내년 준수 탄들히게는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회계 진남기
4: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5: 롭종초 듄규

0: 규럽 사바타
1: 균도 사바
0: 피게 사바
1: 소아 사르비
0: 회기 뱀규
2: 상린게 공감상 현재에 표기 덤규 지배리전디 선신나워 그린치 그바니 텐데리센 좀지다 년주슈케 강주로제히 텐데리센하 롱오통키 냠딜레 로셈 지틴데 교망보 락탕첸히 리우사바점 시바시다 디네 고지도 강종사도로 피게 되니르 지지 변종을이 쓰고기 표규바 켄제기 닝듭 준진타 다르비 타운 꼴시 슈주인베 헨게네 토흘흘응아 센주조유 몰리아 롱동키 냠질리에 로셈 지딘드 교망보 락탕첸히 리우사바점 시바디 세로나

생활인게 시험리야 코제토 강정 사도로 폐게 튜닐 지지 편주 응어리 쓰고 있기 폐주바 켄제기 닝득 준진타 다르비 땅의 꼴티 세로낭

0: Sundanam cho, tiri yin na kadi ki genge gor ki tuanjian kaji shu yin. Tuanjian chu ge gechu gechi, kadi ki genge sadi na buwaan uyn tu gyur gyu gensun chiya chi tu, kadi chi mi tang buinda ki palia chui dun xa ji, buingin kumi di na tuiga longbi buingin mi zhu bam, yana toda palia chui dun xa bi ni zun chu bi na. Kadi chi mi ti buingin zhu bam, yana genji ku we gor ki genge si yim shi. Tuanjian chu ge gechu gechi, kadi ki genge ni buwaan tang buingin zo u yin na genge surdo genge chi shi. Buwaan tang Bunke zoi kengaya, nuva mi dembina, kadiki kengaya, nuini, matemitishi. Dai nejajim ki, loksu debi chevina, di konya chugmindo. Kadiki kengaya, nuva mi demba, nisun cheve jilina. Bunke kumitan, kadichi mi, dine in the bunda jilia, norju yuina. Tidaki, norju dar, raran susu, kangu ki, mountain gindine kurgujiji. Tunjin chuge gijigasum. Lekun chimi yinan, kakdi chimi che chog mindu. Dai ne kisi jikib khan ki chokjian topji, jige ki sishun yinye zha, yana geji benjo zanzu ki yinan, ngubun piju cheji, ngubun gudung chewe di yinan, di kongliya chog mindu. Jipe miyu liya songwe, kenyer minbi chimi tang, chimi minbi zanzu ki yinan, kakdi ki chimi di yinan che chog mindu. Tunjian chuge yuju kipsi. Kakdi ki kengen nang tun liya, jidan kakdi che yu ki bunwan zo yun nam chan tang. Changpul, tixin yin na bungen kumi di yin na bungen zhubi tu ka kakdi che dan tang. Kekun tang yun chen so ki tunjian yin ni yu jir xia.
1: Tunjian zhugi gechu kipsi ba, kakdi ki kengen nang tun liya, jidan kakdi che yu ki bunwan zo yun nam chan tang, changpul tang, bungen kumi, bungen zhubi tu ka kakdi che dan tang, kekun tang yun chen so ki tunjian yu ba yin. Tunzen chuge gechi kenga ba. Kakdi ki kenga ni kelkyangdo shiakbe yikdo ki kenga shi yin cho la pyunwaan taan pyungen zoyo kenga nangse kakdi tunzen kyang yin kyang cho. Pungsumbo cho jikbu yikdo ki nambe toni pyunda la ya kakdi cheba taan pyunda ki tangni cheba la maa se samjar menchawo matunba yin kakdi ki kenga di chuba yin. Tunzen chuge gechi kechu ba. Kakdi cheta la ya jitan ki kakdi taan shochu kenji kakdi yoba yin. Toda bara, kakdi ki kengen nangdu kakdi chidang chodian xia miwam yana chodian sengi minam jirdang ki kakdi dara kakdi ki kengdi ina kurgu. Tunzen chukyo jeju kibdunba, toda bara, kakdi ki kengen nangdu ina ji pyungen kurmi pyungen rumidu be zi kakdi jimi kakdi kengdi kurgu be chodian xia yuba ni jirdang ki kakdi yin. Kengya zu zuishiri jiju tam dumju maje be nguyen ta dagnin xin Pyungen kurmi gyunola ya timdara zanshi gya la dara chayang Pyungen ngarishin rumidu bie ngondu yina jirdaan kakdiki kakdiki chimila ya pyundala ya kakdiki genji kurgyu ngoto chiwaan yu. Yina ya shamsaygi nizu chayshi yuna tiye kongso yina zuugumindu. Tangputi Pyungen kurmi karzong chamidu gyula la dala jay rungwe gyunola ya meba. Niba yina mimaan timgaanki Pyungen kurmi mazatong bie kyudun dagru chayasimba. Sumbu, pyundala ya pyungen kurmi gyunurgi pyungen yungzo zhubara metangwaam yana pyungen zhumnu shorwa dianbang che tupe bangda yuwa. Shiba dina chi kakdik chimi nangzen diri dianbib chepe kiwaan mungyu yigdo ne dianba che resha.
0: Tuanjian chuge gechu gyabgi, toda pal ki kakdik ki kengen nal ya kakdik chimi tang pyungen kurmi di na pyungen liya shochu genchi kuriya ki chuyden xia yubi na. Xiozhu genji kakdi ti himshi. Xiozhu genji kakdi ki bungen kurmi, tuiga longbi, bungen mizhubam, toda par chuiden xiakbe nizu chumbi na. Bunda ki bungen kurmi ya bungen zhugubi zhidun dun chukyo shila. Kakdi chimidi ni, kobe kakdi kibun nali ya kakdi genji kurgubi zhidun ni dun chukdu. Tunjian chuge gechu gyaku, kakdi chimidi bungen Kūmē yā, dōkbē kākdī dūnzhū chī gūbī, zhīwā yīn dūnzhū dū. Tūnzhīn chūkī gūbchū, kākdī chīmī tāng, bīndā kī pārlī yā, chūmī chēb gūjī, chāngzē tōshū kī, kākdī yī kēngā xā dī. Bīnwān chāngzē tōshū kī nāng zhūn kī, yūn chē ngī jē nālī yā, dūmār chūng wē, bīnwān lī nā, kākdī dūnzhū chī bī, chū dē yī nī xā chū dū. Chāngzē tōshū kī, kākdī lī yā, līw dī, dēn bī yī nā, jē dū chēb pū. Jirim ti li cien ni wii chang zi toshu ki, daman yi na zuwaan gori ki, zi yu denbi yi na 비시 제니 제디초
1: 디넬링게네 이제 카드기 겐디 고르식생로 대한제 전제 두개 굽지 고지 봐 카드기 캡공리아 병원 조타 대개가 당 징결의 문제 균균 긴습 등의 병원 모두 그룹의 등의 제유 더다 바로 로스트로덴 샤유나 최대한 따라 제구 전제 두개 굽지 고니 봐 각대 윤재니 각대 지미 각대 겐지 코르규 땡기 집에 윤재 인행 대래 참 좁았다 참 채와 균성과 채 민중 원인 빈도하다 각대 지미 와라 각대 윤재 최대 샤적 원인 이는 양 최대 집에 각대 윤재 뒤 평균 조 주비 투인례 나와면 평균 조 주비 투인타 투인염도 롱바인은 최대 샤미 바라 지구 최대 샤미 밤 최대 생이면 각대 윤재니 평균 조 주비 투가 롱베 인티네 집에 더 주인 빈다다 평균 주미 파르도야 평균 조 주비 투가려 최대 샤미 밤면 최대 생이면 각대 윤재니 빈다기 평균 쿠미려 평균 주급에 진든 준비 괴한 투가 롱베 인티네 송 지켜고 전제 두개 굽지 고슴 봐 지단계 카드기 빈다 기인지 카드기 윤제 난도 빈겐 크미 시도 마체밤이나 듬주린디 머슈베이나 카드지미 티네송 카드 겐지 크루코금도 쇼주 겐지 카드기 빈다기 카드 윤제 난도 카드 지미르지 카드 겐지 크루쿠베 린디 만도베이나 카드지미 티네송 카드 겐지 크루메코바당 전제 두개 굽지 굽시 봐 지르단계 카르티기 빙겐게 카르티 윤제 말론 콘도 빙겐 크루미 슈둑 제밤 듬주린드 슈베이나 카르티 지미 카르티 겐지 크르규 모도 제베 왕자 미에바라 규르베 닌티네스 카르티 빙겐게 두시린 뉴유 즈구 좀괴 슈둑 겐지 카르티기 빈다기 카르티 윤제 말론 콘도 에너지 카르티 지미리 카르티 겐지 크르괴베 린드 슈베이나 빈다기 각대 지메리 각대 근디 크루그베 린든 슈베 닌티네송 각대 빈겐기 독실 누유 즈구 점괴
0: 퇴진 추갸 굽죽공아 빈다타 빈겐 코미티는 각대 지메 이토키 미드 마토바야 주메 제니 비완타 빈겐 조위 겐겐 낭튼 주규르 제바탄 빈겐 차야 당위나 각대 지메디 알시 교주 제지키 빈겐이야 카디 겐지 코르고 빈게 지지토 당위나 지지토 당위 차대야 카디 지미 카디키 겐지이나 쿠르미고 시르샤 빈다타 빈겐 쿠르미이나 비완타 빈겐 조위 겐게 라다 윤체 교와대야 카디 지미 이토키 미드 마토비나 카디 윤체리야 슈기이나 미티브지르샤 된젠 초게 구주고주 빈다키 비완용조 이니자 야나 차시지 슈그주 제비나 카디 치메야 다조르 마당오이나 슈그주티 카디 치메야 뉴베이네 미투미지르샤 카디 치미탄 빈다키 팔리야 비완 슈그주 제미초비 최든 샤유나 빈다키 카디 치미 이토키 미드 마토바야 비완 슈그주 제지 카디 치미티 Tui tine sunjie, shuulin qime ya, kati ki gendri kuru migub jirishya. Tuenjian chukia kuchukubdu, binda ki kati qime ikto ki, midun matobar, bingin kume ya, bingin yongzi osam, yana chashi bugyur chedu jukchi. Kati qime ti, kobe midun matobar ya, bugyur chebi bingin ina, tine sunjie kati ki gendri kuru migub jirishya. 다이네 빈다탕 카디 지미 파리히나 로소 최든 샤유바 티콘리의 주민도 풍순바 빈겔리아 티슈 제비티 카디 지미 카디키 겐제야 슈기이나 미티브지르샤
1: 던젠 주기의 굽시 곱예바 빈겐조 주비의 두가 롱지 지르단기 카디기 카디 지미 빈다라 빈겐 구름이 라다라 체조비 균으로기 내중의 던주 제발라 빈다기 경화 방방 라다라 지유 고량 제긴 균으로티 라다라 치미도 와 세베이나 각대 지미 던주 제베 라다라 제조베 균으로기 린단기 차공수 디네송 각대 겐지 크루 메고바리도 던제 두개 구주 고르고바 빈겐직라 각대 지미 니엔 유나 각대 지미 각대기

야 추가디엘라 테타르효 지세네 아참 간하 제야 대파 돔나 차그즈와 다 라드 반는 칸스사데 소르가디 땅다 충잡세세 저가데 라드 빠담라 차든 도안 중도 나부 딱하 야란 핀잠지네 양나서 양향 워 라로세네 메닥스란 삽케 또저 첩단라레 녀롱 현제 놀레 빠디아다 창네 런저켄 세네 빨로 퉁퉁다 달 랑바다오 엄마는 뻬메 홍스 로

야 게헤디아 첼롱포 파마고페 야 포베네 파르토 추현디아 야 자체로 옌옌라라곤조 야 총포주인 양마수동 야 아디아부추의 진지

야 포지미 토나가가시야 저모대겐던 아마고요야 파모대겐던 아니엘시야 사모대겐던 랑캅고띠야 초란사머히예레모야 다롱데 반도 곰도 고히야 다테르냐모 동갈라야 산더렌제몽은 요고세야 나갑데 취정베나버야 주나렌 접다 나보곤라야 파로레 자데세지노야 라하네네 타르바제 젠고미야 다데는 제모노토마야 뜨당레 파럴 탄제르골라야 머로레 차급반탄짬야 르뇽고 뜨에유포모라야 봉안자 주저터사미야 메동대 자와히베고나야 라예신고비난조예야 冷不得能够养头过眼呀 다시头查了江山内呀 라로난자하워가되고버야

야 지름 저 조마타도 부모 살쩍대 라니 탈모디안에 소라 제게 담네 데다 가디샤네 야 코레 티모 나총 독잡기 땀 된다 해봐 냐메가 니 참올랑가 양캄서 제소캬큐나 퍼터산 니 잘조나 토키가 데네 중지 나총 마 센트 땀데 야나소 데랑 냐마 선진네 레카르포 라치티누 잡 나소 장고 도괴노 따와 사조 워삼감 조반 파르세인 람트교 게드라 덕뻔 마노르지 돈답 이시 랑오뚜 조 동제 타르와 람트케 송네 가디 투몰라 짐제 덴도 돈바 런다타르 란소 엄마나 페메 홍서 로탈

토마르 파르낭 캄네 롱고야 아드르야 야미스 네티야 야 랑가 파토르 파토야 야 안진조드 똥마가나 롱고야 아랑소 효르워 여러서야 야

남저 거츠근드근드 리제 가르침드바 포진 좀비 다실 일제 철라치가슝 삼드니 리트는 샴바세고노가 영어 로스크 잠바 등 라마베 추글릉노가 러진 힘문데 이제나 고드게 이제 인

0: 대단히 계란기 쓰죠 땡큐.
1: 바세강기 전이 안다디 시비네 교제튼유타 십실기 체진 세부통 투비 로데부낭초.
2: 제무디 잠바 차당아지 용잠규비네 대단히 앞편도 여시.
0: 대단히 계란기 쉐부어도유.
3: 예라 최배지리아 공부갸뻬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그지.
1: 내가 두두잠바 강고르 쉬비네 류중용외 마체 탄도야 랑고른 가비니즈레 유튜브르다.
0: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1: 키니 이와체나 퉁구양갸르 피쥐동토.
2: 기구체제 롱주양스체나 디타르 편도 첨부여시.
0: 디타니 튜타 남바구도 토낭 차구비 창완시킨.
1: 류중게 강람 원장기 주시기. 디구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0: 디타니 중국 나주 창매 냠토 송경치.

0: 네 능미스 되다 되게 망아 켜네 요서 말이 다 공고르티 요서리스 제제는 안주 갸마소소 나라다 갸마 인데 요르발 갸마답디 인데 갸티 되슴 봐 딱다 스테민도 다 이내레 아니 소소사 타림 부도 최사야 고네 집부 자가 진내레 니 루링세 메베체 다디 높순도 부지레 지제 아니 치수 총 자가 되슴 봐 갸마디 참부 자 쇼아 세제 소소라 디지 지딘데 레고 동아
1: 릴릴 슈잔 다지 소소 남규 초에출라 토나 마즈 제제 제라데라 겸아 가즈 유서레 다딘데 지단 체베 있는 선배 남도로 국제 지역 지역에 개집으래도 다지 근거에서 소소백에 잘한 요가 주디 겸아님도 키 주고 말아 봐
0: 수상
1: 당근에서 백에 레디 좀 봐 소소 미끼 미끼 지에 이내지 나고야 갸제 추도 제제 들 지제 가즈 수도 그러봐 다딘데 직 섬류 남로라 지단 지 하고 봐 있나 아니 경규 계속 포업이 있네래 섭지무 포기 말이 그러봐라 인데지자다 함라지란 자샤베나 공게 니주디 체제 아니 슈고야 파페기 직로가 진백의 총배자라 라제가 침부이나 켈린도 가보 말이
0: 슈자
1: 네디네 제두딘데 예 다이네레 에 브룰리아랑게 도바 소소이 파 딘디체바다 딘데 멘도 랩도 가보요레 대외자 기랑 파 페비니야 뒤주툴라 지글랑가라 모토가바다 딘데 이네 도송직 딘데 파조고 도송다 두즈지디 없어 되고 말아 봐. 딱다 되게 미디어 아니 직다 다가서 마셔라는 샤시. 딘데스 제제 아니 미치기 딘데스 제 미니기 딘데스 제제 아니 톰레 직술이
0: 직
1: 두시 팁도고 알아 봐. 휴장다 겸아 창부 껴야 돼. 먼저 미징이기 된다 메인 바리야. 직 먼저 창부터 들어와 유배 된다 침부지 좀 봐. 휴장 딱다 내주 딘데지 링도 있는 니도 있네래. 지금 내 제육다 겸에 태기. 세시 가세부지 라다지에게 고르게 덤벨딘데
0: 제시 슈잔 타랑실 타 총바이난 자야만나 자마자게 지긴 자마 주메딘데 지캬제 야 미카시에게 텐데 통제니 렌드 제비 이내자 슈깅에 바딘데 지 티에다 도 드네 슈낭 안주 파무지기 싱세제 파무 용게 조에 렘부가 바도 샤버발 슈잔 딘데 기네 드 망부지 튜인드 아 샴라 렌게 촐라 아니 티제 유기 규시 이나자 텐데 지냠주 슈기엔라 타티야 아 티 콩레 이낭 안주 단다 라바도 나슈 츠게 가부 치베게 아주 녀바다 된데 뉴스에 굳이 송간 여러바
1: 겸자제 뉴스 된데
0: 슈잔 겸자제 뉴스 텐데라 아니 디초네 나주 겸아 뇽차바 야만의 겸자게 게진콘 티다 튕거게 진콘도 딱다 마데베게 내주망다지 튕어리 비차샤나 河北내 인베게 제주부 공기 착사 간부 신유동안에 총강 나로를 겸아게 두선바다 데라 고모 조주립시타 고수릉가타 가르게리스 다양갸라 갸마지께 안 됐습니다. 고모 줍든타 고수니타 가르고 시자 다 주주집신에 마 줍든제 차송 슈산 개발 친구 된데 주슈드선 봐. 된데 내주직체. 야 河南게 자라뉴 예지게 무지 접두선 봐. 고모 갸다 죽지래. 안 그런게 갸마디 고네 갸고 베게르와 된데 주든두선 봐. 야 슈르 무디 내래 고모 주주집시다. 고수르게 레제 슈산 디더 부게다 공기 공제기 이와디 내래 만자다 개발 된대지 추용도 삼바 아니 티더부기 내주 된대지 아주 마 태든 제용도 삼바 제유기 산에 카키 딜 넙순데 지제 제유기 댐비 된대래 돈야 초동아
1: 다다르샤 다 내주 된대지 퇴용도 임바이나 공립내 이내래다 내주 망보다 개용 켠라 된대스 가시하게 드블라 제제 아니 즉 풍소 개용도 있는 내주디 망보다 즉 용접 정신 접지 차제 중첩 진부 차 여부들 시도 돕도 임배 있나 안내주 통수 적도 겹제 공도 슈바다지 아니 즉 제육의 땜비 균도 다양한데 소유제 겹자 제도 알아 다 땜비 대야 니동 이슈 접든류 다와 당부 체 직민의 수 응여수락 렌다야 되시 민의 차를 임배 있나 아 땜비 대 라다 치세 추대서지 가시에 주도와 이게를 임배이나 땜비티 추들라 다르체다 제신배가 하시아 다지 땜비티라 돌드제 셰베이나 라다르 체제르와 펜버토비아티 슉체다 망아도 다야 콜레 현재이도 펜버토비아티 가래 슈베이나 다 조부티 제주버리아르와 전부 장시하게 딘제게 아니 펜버직 도고아리 니버디 가래 슈베이나 총받는 거라 다베나 차샤베나 자라 직부 종교는 총바 나다 총바 체계로와 자라 직부 종교 여바체 다 이내래 총방에 갸말라 드블라 제제 셴바기 전에 베나 차샤베나 공제 마오도야로와 마오 베나 차샤 데 갸마 강유 고무십줄레 말에 퍼줄이야 갸마 강의 심화데스 등을 토 rangi zongye ki gyama kang siya di gyama kang mei bache, kongzaya di gomu shibzhu tangpa lingi yo bache, pachyo ki shibzhu shenga lingi yo bache ina, pachyo ki zongye di gyama kang takta di. Ta shu zang pachyo ti la, ta mii dezu la, kong to do sikshi. Tungyo to rangi, ani karishu gore, gyama di tribla zijia, jala di gyama kang ki jala yo ma di. Shu zang chongba, changpo changsha chige tunzu le, sungyub chito bache.
0: Ta rangshi.
1: Ti yang, ani, gyama yosan cheba di rwa tarayi gyurchu di jik pengi tobya jikzi. Ta kola medanwaya chasi na jik lakze jik karishu gore nyokta si shubi ina, ta gyama di jibuchi gyabgu kuduwa.
0: Nasi.
1: Gyama di jibuchi gyabgu kudu ina, ta tila chosong nyamchi chukurwa. O di ina ta chungzea ki kanyo jik ta nguima ki gyama nyingba tiga ina ya duya rai duwa. Dinde sundu yinba ina, o ta di chungzea ki nyokta chire shaasi. Ta ina le, ji yone samlu tamba ina, teni pēnbā shūk chīmbu chī.
0: Tā rāngshē lā. Tā mīngē kī ngā zū zūma sō lā wē kī ān gyāma tē rī kī zī gyūr rīmbō rū yōng wē chī tū yī nā zū yōng kī ān chū jē tōng zū lī yā gyūr sū chē jē rī bā tōng zū māng chā sū jē tī nā lō bē xiāng xiāng ngīng rī blū yā yī nē rī yā mā nā cun zī kī ngā zū chē rīm shū zā tīndē lū bā ā tīndē yā gyāng rīng sā nē kō lī yā cun zī tō tām chē tū bā lā sō bē kī ān nī tōp xī sā bā tīndē pē chū tāng gyūng bā ān tī bē yā nā tā ngā zū chūm lā tō gyū tō tām chī kēp chū jī yī nē lē lō gdū kī gyāma tīndē tūng jī chī gāng kī kē lē kī ān sū sū kī gāng chī chā tō kē rī jē ān zū gyāma tī zū mē sō bā tāng gyāma tī lē yā ān nī tā tā mā tē bā tīndē gāng zū mā tūng bē chē tū yī nā tō tām cun zī chī yā tī gyāma tī tūng jī chī bē kī gyū rī shī bē nā lō lā yā kē bā chī gū bē kī lā sā tīndē tūng zōng ā lā
1: tā tā rī lā tā tī kōng lā chā chā bā yī nā gyāma sō gā yī nā tā sō zū rū bā jī gyāma sō rā tīndē yī sō sū zōng chī gī wā rī tā yī nā tā tē chā rī yī bā yī nā gyāma sā bā tī jī sō gā yī tī chōm rā tā kū tō tām chī jī bā kī mī kchū chē chī rū bā sō rā kā chā lā tā chē yū bā yī nā tā tī sō yī tūng jī chī bā gyū rīm chū lā yā gyū rīm shī bū rū yā nī jī tā kū chī yā tīndē sī chē chā yī nā tā gyāma tī sō yī gyū rīm chū tū yī nā lē jī gyūndō māngbū tāng tū gā lā ngī mē tā gyāma lī yī mā yī tāp tī bā chī yī bā yī nā tā tāndā nā lō lā jī kōnā chū rū bā tā kū chī kā lē gōng kī kib lō nā tā blō jī kī yū mē kī jī chū chē yī nā rē ngiān chē yī nā rē tīndē chū kī chē nī kōn chū bē kē tā rīng sē nē tā tī kāntē rē tō jī tā tū bīyā, chūng jīn tū bīyā tīndē chī kī sō yā rē tō gā lā
0: tā rā shē lā tā tī nē tāng tū yī nā ngā chū tā Dōgui tōdām chī yā gī, cūncīn chī yā gī, nīng tīp zō lā sō bē gī, tā tī wē gī, yāng zū chā shē kā shē shuwa rā bā, tōng zū yī nē lē yāng zū tōdām cūncīn nē bū chī gui bā tháng, ān lā bā tō yī nā tā, gyā mā tē lē yā sō bchū gī bā tháng, gyā mā tī gō chā gī bī yā tháng tī xīn, yāng zū tōp tāng yīn chī chī bē gī, tā gōk sūng gī nū bā tōng zū yī nē lē, ān nī pā gī tāg tā tē bā sō gui bā.
1: Tāg tā rī lā, tā tō rī tū chē shū bā yī nā, gyā mā rī lā tōp tāng rē rī chē chē rā bā lā, tā tē tōp, cē shī tōp tāng tī pū bē tī nē, jī kshēn bā tī nē, nūn chū chē sā tī nē, mē bā sō yā rā bā.
0: Tā rā shē lā, tāng tōng yī nā tā, lāk zē kī shī bē kī nū bā tī, chī rū tōng wā tāng, zū tūng kī rīng xīng kī tā, qin nu juar bala, diya toru dan je, ni gyama nyung du dong wa tan, jala nyung ba, yama gyama tsangi me ba, ala wa dozi rin kong la kirang shubi nang xin, rin kong ma bu che je, cong kya kwa la so pe ki, namba nge bu tong zu ki, ren zu di, che du mi juk ba.
1: Taka rang re la, taya mi mang wajik ki gong to ka bari, ani gyama dinde che shi jik yo yo ki gyama dinde suwe ba yi na, ani gyama di pechu ma dana taka re si ya, se to ka bari
0: rin ba.
1: Gyama ti susu ngime gyama takarang pechoy taana takarwa siya tinte labdo kabari. Ta ina le te tabi nensu tuyomba ina. Jik chomla taku todam jikab chu ina re. An je yu ki sanay susu la suzongi yorba
0: li gu.
1: Kona zu je yu ki mine ane mubaa shibshi chiya ta tinte cheche gyama sabati ceshita tuyombati pechoy tangi doga ya mi doga ya. Rwa di jik che. Ani zaijuba ina le ta susu namgyu na tonan na je ane gyama sabati ngu yu su ta langlin dagir ba nye dong zub dun lu dawa tangpyo tseba jik nye ne. Ani dine che che, ani langlin dar ca che tandu gyama sabay rik mimba dinde pechoo tangay duwe. Dinde yu ba yina, ani chik dre yu ge kumni diga ya, nye shu gyab ya ta. Rwa te tuan che, dinde che ba yina, jik ne susur songgyub che ba re la, nye ne chomra ji yong la yine songgyub che ba dinde che re es.
0: Shu zang ta rang shi, ta kandara dor tuye che shubi yina, TWG 시주인한테 댐비게 겹쳐서 팬토스딩 하나 좀 미마 라즈발 근데 인도 네 지네 계급기 제육이 댐비 팀들 연구 졸라 잡조를 시고 레니네 사사는 하나 좀 소소게 유대계 제주처럼 이내래 소소기 개왕을 야송교 근데 제 국민 타한테 텔레 나와다야데 하장 계신 부지 주자 배사샤나 당한 좀 잘라뇨가 주디 겸마 응의지 계도 선바 겸마라 따외기 금시딘데 시작과 제발 다디네 이바 사사는 한주 응의지 계 차배지를 80 준주들이 제일 동안 팀들다 야면은 제베기 방다던서 소소 냐사야부세 아디 계시 치소니 아주 야마디 성기 매우 당우기 텔이야 아니 뉴브자서 템베 유니티니 방다 조동아 타디네 계시 니주 하 유바 하 코베이나 콜레지랑 슈브나신 아주 제유기 총바이나 자야므네 제유기 쳔발이야 야 제와 제제 소소기 로통기 교황이야 송교 최고야디 계시므르샤라
1: 다다리라 다 도르드지 슈베이나 제주베 기반라 송급지에 제도이나 다 되다 되라니 공립내 이내래 제유게다 시주 딘지 퇴고 치자도 단지에 제주베 기반라 송급 강독지기요래
0: 다시 수 있는 거나 소 제주베 문에 차샤나 가가조조가 제주 토바타 총바 중문에 차샤나 야마 창부 창샤 야제 기랑게 총이내래 야송 이마샤샤 용외 되신 분들 쉬고 히 참대래 중 아주 드린 게 되신 표현 좀 히 나나 소 지메리 세나 양결의 제요
1: 현재
0: 주된 자고 念不 云听囊云 자두 APP 云听囊내 중앙 농촌 년층 지급 레콘지 년층탕 농촌 리센 리체카레 키랑키 강센드부티 유튜 강중라 센초부탕 더동 예용기 농촌 치람카키 선줄탕 제링 링내 루양 루제 소지 리센 제저망고 키랑내 지두다 센초 아장장 APP 티낭 안주 중앙 농촌 년층 지급 레콘지 별개 리센 야 센초 kesi yuntin yunen an zu pege le zen sen de na ngwe le ya chiran ki la to khaba dam langkor long le jingnu do che so kheng rong to yuntin app poli nang gwe tan yuntin xie be ge yi ki ta zeni yun ni jin ba yi yuntin tan ting ni nian be ting ti yin yuntin app poli nang chu ji tie xian yun nang ge yi to ne zang yu guang bo xie chi ne cui xin nang de ji nian bu yuntin nang yu ngan zu yuntin nang jie yong

생활인게 시험리야 고제토 강정 사도로 폐게 튜니르 지지 편주 응어리 쓰고 있기 폐주바 켄제기 닝득 준진타 타르비 땅의 꼴티 세로낭

0: Sunanamcho, Tirinina, Kadiki, Kenge Gorki, Tunjan Kaji Shuhi, Tunjan Chuke Gajugaji, Kadiki, Kenge Sadina, Buwang Wun Tugurgo, Gensun Chia Chitu, Kadi Chimitan, Bundaki Palia, Chudun Shaji, Bungan Kumidina, Tuga Lombe, Bungan Midrubam, Yana Toda Palia, Chudun Shakbe, Nizun Chumina, Kadi Chimiti, Bungan Drubam, Yana Gendikuwe Gorki, Kenge Shimshi, Tunjan Chuke Gajugani, Kadiki Kengani, Buwan Tang, Bungan Zoyina, Kenge Surdo Kenge Chishi, Buwan Tang, Bungan Zoyu Kengaya, Nuba Midembina, Kadiki Kengaya, Nuini, Mademichishi, Daine Jajimki, Loksu Debi Chevina, Dikonia Chugmindo, Kadiki Kengaya, Nuba Midemba, Nisun Chebe Jilina, Bungan Kumi Tang, Kadichimi, Dinaina Bunda Jilia, Norju Yuina, Tidaki, Norju Dar, Raran Susu, Kanguki, Mountain Gindine Kurgojiji, Tunjan Chuke Gajigasum, Likun Chimina, Kadi Chimi, Che Chu Mindu, Daine Kisi, Jigip Kanki, Chokjan Topji, Jigeki, Sishuinida, Yanagiji, Benjo Zanzugina, Mubun Piju Cheji, Mubun Gudung Chevidina, Dikonia Chu Mindu. GPM Miyulia Sungwe, Kenir Mimbi, Chimitan, Chimim Mimbi, Zanzugina, Kadiki, Chimidina, Che Chu Mindu. Tunjan Chuke Yuzukosi, Kadiki, Kengen Nang Tunhia, Jidan Kadi Chayuki, Buwan Zoyun Namjan Tang, Changbur, Tishin Bungan Kumidina, Bungan Jube Tuga, Kadi Chidan Tang, Kabun Tang Yun Chisoki, Tunjan Yuzirisha.
1: Tunjan Chuke Yuzukosiba. Kakdegi kengge nangdulaya jirtaan kakdeg chayugi pyungwaan zoe namdaan taan changbor taan pyungin kumi pyungin rube tuyuka kakdeg jidaan taan kyabung taan yunze soye tunzen yubayin. Tunzen chugyo kyechuk kyeunga ba. Kakdegi kengge ni kergyangdo shiakbe yigdogi kengge shigin chola pyungwaan taan pyungin zoe kengge nangse kakdeg tunzen kyaan yingyan chok. Pungsumbo cho jibu yigdogi nambe tohne pyungdalaya kakdeg chayabataan pyungdagi tangne chayabara maase Samjara mentawa matomba yina kakdeke kankyati chubayin. Tunzen chukye kyechuk kyechukba. Kakdeke chidangla ya jitangye kakdeke tang shudru genji kakdeke yubayin. Todabara kakdeke kankye nangdu kakdeke chidang chudan xia mewaam yana chudan sengi minam jitangye kakdeke dara kakdeke genji yina kurguk. Tunzen chukye kyechuk kyechukba. Todabara kakdeke kankye nangdu yina ji pyungyen kurumi pyungyen rumidubeze kakdeke jimi kakdeke genji kurguwebe chöden xa yuba ni jirdangye kakdeke yin. Kankye zu zuishiri jiju tam dumju majebe nguyen tang dagane xin pyungyen kurumi gyunola ya timdara zensi ge ladara chayang pyungyen ngarishin rumidubbe nguyendu yina jirdang kakdeke kakdeke jimi la ya pyungdala ya kakdeke genji kurgu ngoto chewan yu. Yina ya shamsegi nizu chayse yu na te kongso yina zugumindu. Tangputi pyungin kurumi karzong chamidu yula lakdala jay rungwe gyunora ya meba. Niba yina mimaan timgangi pyungin kurumi mazatongbe kyudun dagdru chaysingba. Sumbu pyungdala ya pyungin kurumi gyunora ki pyungin yungzo rubara metangwaam yana pyungin rumnu shorwa denbang chaytube bangda yuba. Shiba dina chi kakdik chimi nangzen diri denbib chaybe kiwaan bungyu yigdo ne denba chayresha.
0: Tunjan Chuke Gajugyabge, Toda Palki, Kakdeki Kengen Nalhya, Kadechimitan, Bungan Kumidina, Bungan Lea Shuzhu Genji, Kuriaki, Chudun Xiaoyubina, Shuzhu Genji, Kadete Himshi, Shuzhu Genji, Kadeki, Bungan Kurmi, Tuga Longbe, Bungan Mijubam, Toda Pal Chudun Xiaobe Nizu Chumina, Bundaki, Bungan Kumeya, Bungan Zhugube Zhidun, Dun Chuhuoshila, Kadi Chimidini, Kobe Kakti Kepun Nalia, Kadi Genjikurgubi, Ridunni Dunchodu, Tunjan Chuke Gajugyaku, Kadi Chimidi, Bungan Kumeya, Dogbe Kadi Dunju Chigubi, Ziwain Dunchodu, Tunjan Chuke Gubju, Kadi Chimidhan, Bundaki Palia, Chumu Chebuguji, Changze Toshuki, Kadi Kengasadi, Bunwan Changze Toshuki Nangjunki, Yunse Nijin Nalia, Dumar Chungwe, Bunwan Lina, Kadi Dunju Chibi, Chude Ine Shachotu, Changze Toshuki, Kadi Lia, Liu Di, Denbi Ine, Jidu Chebapu, Jerimti Lichen Niwe, Changze Toshuki, Dama Ine Zuwan Gorki, Jiyu Denbi Ine, B 비시 제니 제디초
1: 디넬링게네 네지 카드기 겐디 코르식세로 디안지 튼제 두기 굽주 고직바 카드기 캬궁리아 뷰아 조타 디에케가 당 징겔 무제 균균이 긴섭 중위 뷰아 모두 그룹의 중위 제유 더다 바르도 로스트로네 샤유나 최대한 따라 제구 튼제 두기 굽주 고니바 카드 윤제니 카드 지미 카드 겐디 코르규 땡기 제비 윤제 인신 데레 참 좁아다 참 체바 균승 어째 민중 원인 빈도다 카드 지미 와라 카드 윤제 최대한 샤 좁아인 이내야 최대한 제비 카드 윤제디 빈겐 조 주비 튜윤레 나와면은 빈겐 조 주비 튜윤다 튜윤염도 롱바인은 최대한 샤 미바라 지구 최대한 샤 미바면 최대한 생이면은 각디 윤제니 빈겐 조 주비 튜가 롱베 닌티네 지비 더 주기 빈다다 빈겐 주미 파르도야 빈겐 조 주비 튜가려야 최대한 샤 미바면 최대한 생이면은 각디 윤제니 빈다기 빈겐 쿠밀려야 빈겐 주급에 신듄 튜비 괴한 두가 롱베 닌티네 순 지기하고 전쟁 주기 굽주 고슴 봐 지단기 카드기 빈다 기인지 카드기 윤세 난도 빈겐 크루미 슈둑 마체밤이나 듬주 린디 머슈베이나 카드 지미 티네송 카드 겐디 크루코금도 슈주 겐디 카드기 빈다기 카드 윤세 난도 카드 지미르지 카드 겐디 크루급의 린디 만도베이나 카드 지미 티네송 카드 겐디 크루미 고바당 전쟁 주기 굽주 굽시 봐 지르단게 카르티게 빙겐게 카르티 윤제 말론 콘도 빙겐 크루미 슈둑 제밤 듬주린드 슈베이나 카르티 팀이 카르티 겐드 크르규 모도 제베 왕제 미에바라 그룹의 닌티네송 카르티 빙겐게 두시린 뉴유 지구 좀그 슈두 겐디에 카르티게 빈다게 카르티 윤제 말론 콘도 에너지 카르티 팀이 카르티 겐디 크르규베 린드 슈베이나 빈다기 카드 지메리 카드 겐디 크루그베 린듄 슈베 닌티네송 카드 빈겐기 독실 누유 즈구 좀괴
0: 튠젠 추갸 굽주고나 빈다타 빈겐 코미티나 카드 지메 이토키 미드윈 마토바야 주메 제니 비완타 빈겐 조위 겐겐 낭튠 주규르 제바타 빈겐 차야 당위나 카드 지메디 알시 교주 제지키 빈겐이야 카디 겐지 코르고 빈게 지지토 당위나 지지토 당위 차대야 카디 지미 카디키 겐지이나 쿠르미 급실샤 빈다타 빈겐 쿠르미이나 빈완타 빈겐 조위 겐겐 라다 윤체 교와대야 카디 지미 이토키 미튼 마토비나 카디 윤체리야 슈기이나 미티브지르샤 된젠 초계 구주고주 빈다키 비완 용조 이내자 야나 차시지 슈주 제비나 카디 지메야 다조르 마당오이나 슈주티 카디 지메야 뉴베이네 미투미지르샤 카디 지미탄 빈다키 팔리야 비완 슈주 제미초비 최든 샤유나 빈다키 카디 지미 이토키 미드 마토바야 비완 슈주 제지 카디 지미티 뒤티네 순지 슈린 치메야 카디키 겐디 쿠르미급지르샤 텐젠 투게 구주고디 빈다키 카디치미 이도키 미듐 마토바 빈겐 쿠메야 빈겐 용서삼 야나차시에 부주르 제도 죽지 카디치미티 코베 미듐 마토바야 부주르 제비 빈겐이나 티네 순지 카디키 겐디 쿠르미급지르샤 다이네 빈다탕 카디치미 파리히나 로수 최대 샤유바 티콘리의 주민도 풍순바 빈겐리아 티슈 제비티 카디치미 카디키 겐제야 슈기이나 미티브지르샤
1: 던젠 두기어 굽시 곱예바 빈겐조 주비의 두가 롱지 지르단기 카디기 카디치미 빈다라 빈겐 구름이 라다라 체조비 균으로기 니즈응의 던주 제발라 빈다기 경왕 방방 라다라 체유 고르장 체긴 균으로티 라다라 체미도 와 세베이나 각대치미 던주 제베 라다라 체조비 균으로기 린단기 차공수 디네송 각대 겐디 크룸 메고바레도 던제 두기 구주 고르구바 빈겐직라 각대치미 니엔 요나 각대치미 각대기 겐겔레 최대한 샤베 각대 개장다라 각대 겐디 고르구바당 각대 개장 최대한 샤미나 빈다기 각대치미 강룽라 각대 지공 난도 각대 겐디 쿠르괴베 린두이나 돈초고유 tunzen dungi tamba, toda pardo los chodin xa yu babu. Kakde jimi, kakde gendri kur jesu, kakde gendri kur gung su, pyungin kurmi la ginsip dadi chewan yu batang, pyungin kurmi la tebe, pyndagi kewan juyu yu, inayang pyndagi keben la ya, nukyung suami chung. Tunzen dungi, jumi chik, kakde jimi, pyungin kurmi pyndagi la tebe, tabu chegu be, duzu sung chung. 평균 크루미 더구 지역 방법이나 각대 지면이나 말신 분달아야 더구 지배 두수 등배 왕자유 전전 등지 주민이 평균 크루미를 분달아 그듭 동안 암 연나 치딘 지원 주주 요바이나 각대 지미 대등기 캐공 난도이나 각대 견지 구르규 모두 제조
0: 시험이나 범행 경계 골키 등재 같이 쇼히 등전 등계 주민 숨 범행 경계니 보마 도미 보미 무위나 보마 리메야 꾸주탄 기버키 튼토 지주치바탄 보마 링겐키 봉위 지주치베고르키 킹가스도 튼젠 뒤게 주미시 봉메 킹게 낭튼이야 지단토 보메 무위 민탄 창보 주고 보메 튀가 봉위 제탄 대지주 튀가탄 지주탄 보매외부식수치부소 tuinjian dunga jumi chu, toda ki jirim tang, xinjian chimsui ki dambi dar, bongme kenga togu yi na, cokju chibi zhulu zhu mebi na, kenga nyuba ya, shuki mitib jishi.
1: Tuinjian dunga jumi dun, bongme duga dawa chuk yin yi na, yigdo ne kenja jobga ya nabba jugu. Toda bara yigdo ne kenja jobga ya nabba jay meba yi na, bongme duga takju chidab chay na, tu ngimi ki bongma yi na zigu. 전전 등계 주민께 방마 동민이나 최대한 따라 방매업 방마리밀이야 지주 제고바탄지 방매 두가 난도 방매업 뒤 최대한 당 준비 제고 진용 제고 전전 등계 주민구 방마리밀 최대한기 지답 따라 방매업 제고 방매업 배주 지답라야 최대한 시야 미방면나 최대한 생이 미라 제림 뒤 전전 앞에 주비 땜비 제장 넘무소 땡기 지미도 왜이나 범위 공부 못 따라 꾸여줘.

0: 난 디기 냠주 치바라 튀기 케바라 커네형
1: 암라 기란 샤브르게브 녜녜도 스쳐
0: 난투 냠미 냠좀 치바라 튀기 케바라 커네형
2: 발라다 암라니 쉐스 퇴르 퇴르 접쇼
0: 파마르 장베 즈와라 튀기 케바라 커네형
3: 발라다 암라 나도 삼은 러용이
4: 뭐나 뭐나

0: 대단 접지도 지쿵다 기겐지 퉁궁 지교로 규제다 개인 체수 체로 단데 위법다 뒤에 진짜 총도 동외 롭지기 교주려야 그대 동주 인시 오르나유 토림 롭스 테네 시나 랑게기 십수 천재기 랑된 사되다 시대민의 랑된 소중 뉴바 뉴댕아 체로 단데 계급기 탑주다 퇴내라 체도 코베 지순사도 시대바 망부식 종류로 소중체 유진 네도니 슈쟁을 로고르기 계급기 천재 제가 침무 숨기 지주 남자 최도 토롭기 니디 체제 시지 숨생유 롱아젠지 자꾸 중업에링 투림 롭스 롭로 룸베 민보로 균두 파주리 롭스 뷰 콩베 차르구시 스다 고펑키 네도니 슈접듄노네 네동 숨주 르파를 리급 지라니기 토롭기 응시 로마도제테 치듄다 초동연 갸기 동주를 해지 송유 고펑키 안주의 계급기 탑주교 코르싱네 릭젠기 칠레 릭주 뉴므디 치바다 고주다 그리고 참주 용화 체규 미드브징 뉴다 뒤룹록람 경의 면제 뉴주 서버소기 원두락제다 사다라 뉴제 릭젠기 개공라 존에 토와 갑교로 제대 계급치 탑주 시대 민나다 제도 코싱 용차베 시대 민나 나르베 망와 소종 체규제 지송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게스치케카 순교 종례 칸키 순교 숨니 Yalam Sarbe Toki, Betab Sibi, Gikup Chinanki, Sakwebe, Mucha Sundu Gongso Chibata, Nugu Kapkonki, Shijimki, Tosatangbu Timingai, Nugu Kotri Gisunta, Bangmin Chigula, Guti Tungu Shiba, Judan Zotin Mito, Rangzu Kapkonsu, Gangdor Gasita, Rangdin Sardu Chibi, Yam Yongota, Missim Gui, Dungu, Yamju Chibata, Tujab Sarbe, Nugu Latinbe, Nugu Di Jala Ginsun Chibata, Bangmin Tenyu Chigula, Guti Dongwa,
0: 女孤给个不得劲，组织起不索起，跟着苦心，孙娘退步，我们把这不是。那么确定的，养的你那种，对了，皮球给多着，你那头，他的听见的声音不听的，主要努力的工作给听那么些声音，人家不咋理解是。这个来我那边边，你说，我的手机送不，趁你手送人。 먹주 내주기 체진 캡자 제대 오르수 마기 사공 결학삼도 육진 먹봉기 겹조 그룹되네다 대신 미미 넘주 튕기 코르간 소기 믹빈라 동디 땅마다지 중미자도 그니 춘진체 유여지죄유 육진 작제 봉디 직접 적주비 체니 수수민 유서 뒷마라 오르수 탕커다 첩된 랑고로 대신 미미 넘주 소 직제 보지 자미 수유 지죄도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수 给其农民新出松泥拍了有时年铁的从旧职位牌牛月从所牛从康期到旧季牌最终级别杨伟马旧的农期推荐从所给人狂农松时阿国的古巨款泥塘古族祭坛高出什么坛拍摄给祭坛成熊给祭什么坛到旧季牌从所最终级别伦敦布伦体马旧的农期推荐从所给人狂农松时阿国的家庭居民松坛高给什么坛 파르세 계속 숨살 계속 숨듯이
0: 디글레군의 베베 니츠 유럽 견진다 고유념들 현소기 제니슈 숨님 베베 니슈식래 응바다 유럽도 랑고 동견다 주견추 계제 십줄의 니베 차이오 넘기 랑고로 주기 여봤다 계지 좀래토 차이오 넘기 진구 숙진 파르베 유럽니 콜라시비 토라 숙진 팁 치슈 인베 서구도 교류 차이오 랑고 동견기 니르르 균 유럽 고르 통주르니다 정조레고 숨긴 눈물인 퇴바 동구지 유발해. 예수 대낭 유럽기 랑고타 눈물로분에 로주발의 교주로 균두도 꾸디 동급의 불구체유.
1: 디글레쿠네 비웨네츠 이탈리 주초 대비에 친주 숨니 균두 중외 닝류 왕조 침시의 대타지네 주점 중시 중시티 이탈리 수중기 닝류 캡콘기 지침시비 중시 딘비부정교로 왕조 제부시 무조 제바싱나 이탈리 아슈라 니도톰스 소솜로니 니도톰스 소솜슈레팔 닝류로 코딩 척교 문조 토스유 치동 곱게 기조 켜출러 체르노블리 닝듀 튕긴 튕베치 이탈리 아 코난키 닝듀로 칸츠마 아치 수고 게브시 니월르시 뉴콩디 자타 뷰샹 용동 긴네 튕라 투고 침부치바탄 뒤니 이탈리 즈중키 라리가 튕살베 닝류 라제 콤비라 구디다 유브시
0: 通常地拖了呀没想到给给你又不同意呢我压着中间切记给你路感难落了呀路个月我阿妈拉空苦留了呀增长难看起是你带着拖人出去洗白的压的心结恰来难过出个谁 지리 초기 럼부 디토리아 인다라 케지 추두 주잠 남겨봤다 괜히 겸아 십자점 장차 남겨기 요시 네 아마라 콩리 쿠리요라야 송급 남겐 소바식시 니만 남라 샤제라야 자잘 롱주 칸다 칸 채네리 만주 총기를 때리 장다 남겨 요시
2: 아마라 감상
1: 지난 세 시가 되게 레그디 갈레도스 요시 이내레 타바리아 로주라 카시 레그디랑 제사 단다 레그디야 지동 치르 치르 주위
3: 아자 들은 음식 차부시 동안 계란 치어 망치어나
4: 지동 당장 승계 코르유 승교소발 퀴즈쇼

0: 귤 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트바
0: 셰찌 일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투미 케쯔 뎨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생남 소공감상 린제네 탄다 성소베 리첸디니 동아롱진년친 지접례고 벽에롱진토 구지슈비에 미리 양년리 첸시 나딘디리 첸조쇼케 계산디기이 디링네 제난 핑게리아 셴소 푸부조미 인집된베 루시에 카직 리딤슈비에 린제기 토균탄 참베 러휴 天安空气当南为民忙为森林亚中南岸阳的初一级级女别路亚日日托呢我最谢托时马赛空尼拉度让日培给密斯瑞木展念了亚同心切切我心日度天安你东亚民随时罗尼为农入旁边各级别培给东年路线真度前面南里亚恰个人不你不同牛度了 강정기 매도 난게 전도 체비 난을 세르기 미도기 체내인에 레 통요도 샴리양 나수님보 코네다나 외로시 대다 직세나도